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보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珲春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소나진에서아름다운향촌건설산업발전기층당건설홍수방지재해감소등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하고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길림성편민호시무역수입업무가안정적인성장을실현하고루게로수입상품2만5천톤화물가치가3억원에달해근년내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6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소나진진안령촌대륙도구촌호로도구촌서토문자촌동홍진촌초평촌초나대교등지에신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산업발전기층당건설홍수방지재해감소등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하는한편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인민중심의발전사상을견지하며당건설인솔역할을충분히발휘하고농업특색산업을발전장대시켜군중들의생산생활조건을부단히개선함으로써농업이더욱강대하고농촌이더욱아름다우며농민이더욱부유하도록힘써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변경안정공고책임을언제나틀어주고어깨에짊어지며행동으로실천해변경이안정되고변민이행복한평안한초나를잘건설해야합니다녹색발전과생태보호를둘러싸고생태바탕색을강화하고녹색에너지를활성화해만물의생기가득한녹색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자원부여와발전우수에입각해산업발전독특한특색에본영한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군중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일을전심전력으로해결하고공공봉사지를제고하며전환경정돈진척을다그치고군중모순분쟁조사해결을잘추진해민생이개선되고문명하며정결하고조화로운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민주집중제를엄격히집행하고기층조직건설을강화하며신중하고세밀하며엄격하고실속있는작품을크게발행하고자신을엄격히단속하며책임을엄숙히지고관할부문을엄격히관리해기품과기울이엄정하고집행력이강한청명한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당전홍수방지사업을잘틀어줄때대해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홍수방지재해감소각항조치를세밀하게시달하며원활한통신을유지하고응급당직을강화하며각종대비책을충분히잘해상황발생시신속히처리하고제때주민을조언시켜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견결히수호해야합니다심홍자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상반기길림성변민호시무역수입업무는안정적인성장을실현했으며루족수입상품은2만5천톤화물가치는3억원에달했습니다그중착지가공상품은근1만9천톤으로동기대비 37.7% 성장해근일내최고치를기록했으며전성호시무역의질재고와증효추세가뚜렷하게나타났습니다올해일에주문량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珲春시로품원양곡식용유가공유한회사에서는신속히생산능력을확장하고공예를최적화했습니다감독관리과정에서장춘세관소속珲春세관에서는기업의수요를요해하고가장빠른시간내에정책방문조사를전개해양곡착지가공공장구역변경공예최적화검역위험예방통제등관련정책을해독해주었으며기업에서개축중축대상의심사비준생산라인의승격해소와수입원료의규범화관리를효율적으로완성하는데조력했습니다근일내장춘세관에서는길림성변경무역발전의실제에입각해정밀한시책과주동적인동력부여로전성변민호시무역의혁신과승격고품질발전을전력으로추동해왔습니다 2023년부터 장촌세관에서는 연속 3년간 선도적으로 전국 지혜 호시 감독관리 전경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한 개 체계, 두 개 플랫폼 감독관리의 새로운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데 변민 호시무역 지능화 세관 감독관리 체계, 변민 호시무역 지방봉사 플랫폼, 변민 호시무역 종합감독관리 플랫폼입니다. 이로써 변민 호시무역의 디지털화 전환과 지능화 승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과정 전 사슬 전 요소의 지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변경지역 산업기초가 취약하고 대다수 호시무역 상품이 변경을 통과하기만 할 뿐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했던 발전상의 단점에 비추어 장촌세관에서는 목표성이 있게 힘을 정확히 발휘하고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호시무역 착지가공 산업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를 추동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착지가공 특색단지의 계획 건설을 적극 추동하고 호시무역 착지가공 상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훈춘 수산물 특색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호시무역 시스템을 최적화 승격하며 어획증의 온라인 자동 확인과 말소를 실현함으로써 현지 수산가공 산업의 규모에 지속적인 장대에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유 심층 가공, 양고 가공 등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해 특색 산업이 전무한 상태로부터 규모를 키우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회사 훈춘분회사에서는 훈춘시 경신진 조양촌, 서가사촌, 로존촌과 상호협조기제를 구축하고 공동건설점 현판시 및 부축자금 기증식을 거행해 금융역량으로 향촌 발전에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회사 훈춘분회사에서는 장기간 기층 일선에 진입해 금융, 농촌, 조류, 기업촌 공동건설 사업을 적극 시달하고 향촌 공익지원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신진 세계행정촌이 맞춤형으로 지원해 향촌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초민들의 거주 생활 품질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단일 내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회사 훈춘분회사에서는 지원 피복면을 부단히 확대하고 선으로 양포 만족향 양목림자촌, 동아라촌, 송림촌, 마천자향 남산촌, 경신진 유리동촌, 로존촌, 조양촌, 서가산촌, 반석진 류종촌, 삼가자 만족향 고송촌에 공익 기부를 했는데 전시 4개 향진의 10개 행정촌을 피복했습니다. 루게로 향촌 건설 자금 30만 원을 기부해 기층촌 집체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려면 모든 시민이 함께 소구역 공공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구역 일부 소구역에서는 녹지를 훼손해 텃밭을 만드는 행위, 녹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 전선을 임의로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 단원문 포산 등 비문명적인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우환까지 잠재돼 있어 도시의 문명 형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서구역 공공녹지에는 각종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설의 녹지를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고 기존의 녹색 식물을 제거해 녹화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차주는 차량을 잔디밭과 녹지에 직접 몰고 들어가 주차해 화초를 짓밟고 보행로를 훼손해 공공 녹지 공간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의 비문명 행위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개가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으며 배설물을 보행로나 잔디밭에 떨어뜨려도 제때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며 주민들의 일상 출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해 충전하고 있으며 전선이 복도와 외벽을 가로질러 설치돼 배선이 오지럽고 로하돼 있어 화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주민 아파트의 방범 출입문이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정상적으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 서구역 주거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 관리 부문에서 일상 순찰 정돈 력도를 강화하는 한편 평범한 주민들이 문명 규약을 준수하고 공공시설을 아끼며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인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하고 질서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문명한 삶의 토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어에서는 비오는 날 외출 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성은 강우가 집중되고 있어 도로 침수, 비탈면 붕괴, 산홍수가 도로를 덮치는 등의 위험 상황이 쉽게 발생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 도로 교통 출행이 매우 큰 안전 우환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성홍수방지 감염대처지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국에서는 차량 운전 안전 제시를 특별히 발표했습니다. 공범한 운전자들은 비오는 날 외출할 경우 사전에 로선을 계획하고 침수 구간, 산간 붕괴 구간, 산홍수 발생 위험 지역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주변을 살피고 제때 우회해야 하며 절대로 무리하게 물이 넘치는 도로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침수를 만났을 때는 수면의 소용돌이와 침수된 맨홀 주변을 멀리하고 배수구나 지하 배관 맨홀의 함몰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평안하게 출행하며 도로 안전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두절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이 김효,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珲春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초나진에서아름다운향촌건설산업발전기층당건설홍수방지재해감소등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하고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길림성편민호시무역수입업무가안정적인성장을실현하고루게로수입상품2만5천톤화물가치가3억원에달해근일내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6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초나진진안령촌대륙도구촌호로도구촌서토문자촌동홍진촌초평촌초나대교등지에신입해아름다운향촌건설산업발전기층당건설홍수방지재해감소등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하는한편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인민중심의발전사상을견지하며당건설인솔역할을충분히발휘하고농업특색산업을발전장대시켜군중들의생산생활조건을부단히개선함으로써농업이더욱강대하고농촌이더욱아름다우며농민이더욱부유하도록힘써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변경안정공고책임을언제나틀어주고어깨에짊어지며행동으로실천해변경이안정되고변민이행복한평안한초나를잘건설해야합니다녹색발전과생태보호를둘러싸고생태바탕색을강화하고녹색에너지를활성화해만물의생기가득한녹색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자원부여와발전우수에립각해산업발전독특한특색에본영한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군중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일을전심전력으로해결하고공공봉사지를제고하며전환경정돈진척을다그치고군중모순분쟁조사해결을잘추진해민생이개선되고문명하며정결하고조화로운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민주집중제를엄격히집행하고기층조직건설을강화하며신중하고세밀하며엄격하고실속있는작품을크게발행하고자신을엄격히단속하며책임을엄숙히지고관할부문을엄격히관리해기품과기울이엄정하고집행력이강한청명한초나를건설해야합니다당전홍수방지사업을잘틀어줄때대해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홍수방지재해감소각항조치를세밀하게시달하며원활한통신을유지하고응급당직을강화하며각종대비책을충분히잘해상황발생시신속히처리하고제때주민을전이시켜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견결히수호해야합니다심홍자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상반기길림성변민호시무역수입업무는안정적인성장을실현했습니다

달했으며 루조업 수입 상품은 2만 5천 톤, 화물 가치는 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착지 가공 상품은 근 1만 9천 톤으로 동기 대비 37.7% 성장해 근일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성 호시 무역의 질 제고와 증효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이래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훈촌시 로풍원 양곡 식용유 가공유한 회사에서는 신속히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공예를 최적화했습니다. 감독관리 과정에서 장춘세관 소속 훈촌세관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요해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책 방문 조사를 전개해 양곡 착지 가공, 공장 구역 변경, 공예 최적화, 검역 위험 예방 통제 등 관련 정책을 해독해 주었으며 기업에서 개축, 증축 대상의 심사 비준, 생산 라인의 승격 해소와 수입 원료의 규범화 관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근일의 장춘세관에서는 길림성 변경무역 발전에 실제에 입각해 정밀한 시책과 주동적인 동력 부여로 전성 변민 호시무역의 혁신과 승격, 고품질 발전을 전력으로 추동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 장춘세관에서는 연속 3년간 선도적으로 전국 지해 호시 감독관리 전경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한개 체계, 두개 플랫폼 감독관리의 새로운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는데 변민 호시무역진흥화 세관 감독관리 체계, 변민 호시무역 지방봉사 플랫폼, 변민 호시무역 종합 감독관리 플랫폼입니다. 이로써 변민 호시무역의 디지털화 전환과 지능화 승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과정 전 사슬, 전 요소의 지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변경 지역 산업 기초가 취약하고 대다수 호시무역 상품이 변경을 통과하기만 할뿐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했던 발전상의 단점에 비추어 장춘세관에서는 목표성이 있게 힘을 정확히 발휘하고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호시무역 착지 가공 산업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를 추동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착지 가공 특색 단지의 계획 건설을 적극 추동하고 호시무역 착지 가공 상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훈촌 수산물 특색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호시무역 시스템을 최적화 승격하며 어획증의 온라인 자동 확인과 말소를 실현함으로써 현지 수산 가공 산업의 규모에 지속적인 장대에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류, 심층 가공, 양고 가공 등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해 특색 산업이 전무한 상태로부터 규모를 키우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 회사 훈춘 분 회사에서는 훈춘시 경신진 조양촌, 서가사촌, 로존촌과 상호 협조 기제를 구축하고 공동 건설점 현판식 및 부축 자금 기증식을 거행해 금융 역량으로 향촌 발전에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 회사 훈춘 분 회사에서는 장기간 기층 일선에 진입해 금융 농촌 조력 기업촌 공동 건설 사업을 적극 시달하고 향촌 공익 지원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신진 세계 행정촌이 맞춤형으로 지원해 향촌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초민들의 거주 생활 품질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단일내 중국 평안재산보험 주식위원 회사 훈춘 분 회사에서는 지원 피복면을 부단히 확대하고 선으로 양포 만족향 양목 림자촌, 동아라촌, 송림촌, 마천자향 남산촌, 경신진 유리동촌, 로존촌, 조양촌, 서가산촌, 반석진 류정촌, 삼가자 만족향 고성촌에 공익 기부를 했는데 전시 4개 향진의 10개 행정촌을 피복했습니다. 루개로 향촌 건설 자금 30만 원을 기부해 기층촌 집체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려면 모든 시민이 함께 소구역 공공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구역 일부 소구역에서는 녹지를 훼손해 텃밭을 만드는 행위, 녹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 전선을 임의로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
단원문 포선 등 비문명적인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우환까지 잠재돼 있어 도시의 문명 형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서구역 공공 녹지에는 각종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설의 녹지를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고 기존의 녹색 식물을 제거해 녹화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차주는 차량을 잔디밭과 녹지에 직접 몰고 들어가 주차해 화초를 짓밟고 보행로를 훼손해 공공 녹지 공간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의 비문명 행위도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개가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으며, 배설물을 보행로나 잔디밭에 떨어뜨려도 제때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며 주민들의 일상 출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해 충전하고 있으며 전선이 복도와 외벽을 가로질러 설치돼 배선이 오지럽고 로하돼 있어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주민 아파트의 방범 출입문이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정상적으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 서구역 주거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 관리 부문에서 일상 순찰 정돈 력도를 강화하는 한편, 평범한 주민들이 문명 규약을 준수하고 공공시설을 아끼며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인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하고 질서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문명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어에서는 비 오는 날 외출 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전 우리 성은 강우가 집중되고 있어 도로 침수, 비탈면 붕괴, 산홍수가 도로를 덮치는 등의 위험 상황이 쉽게 발생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 도로 교통 출행에 매우 큰 안전 우환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성홍수방지 감염대처지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국에서는 차량 운전 안전 제시를 특별히 발표했습니다. 평범한 운전자들은 비 오는 날 외출할 경우 사전에 로선을 계획하고 침수 구간, 산간 붕괴 구간, 산홍수 발생 위험 지역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주변을 살피고 제때 우회해야 하며 절대로 무리하게 물이 넘치는 도로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침수를 만났을 땐 수면의 소용돌이와 침수된 맨홀 주변을 멀리하고 배수구나 지하 배관 맨홀의 함몰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평안하게 출행하며 도로 안전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두드려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효,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4차전체확대회의및홍수방지사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각소학교에서졸업감은소양제고문화육인등주제로다양한교정문화활동을알심들여전개해학생들이의식가운데서성장을수확하고체험속에서품격을단련하도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8일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4차전체확대회의및홍수방지사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시응급관리국시기상국시수리국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시자연자원국소나진등부문의관련책임자들이각자의직책을둘러싸고사회보를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시중소형저수지언제수력발전소제방에대한운행관리를잘풀어주고응급물자와긴급복구역량을충분히확보하며사전대비와연구판단을잘해저수지붕괴제방유실이발생하지않도록확보해야합니다중소하천제방의취약환자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상시화순찰과위험요소점검을전개하며물자와설비를미리배치해안전하게장마기를넘도록확보해야합니다기상예비경보와교통관리통제연동을강화하고집중호우및홍수위협이발생할경우제때통행제한도로봉쇄차량우회등교통관제조치를취하는한편매체내비게이션플랫폼등을통해사회의우회정보를신속히발표해야합니다부문간협동연동을강화해홍수방지지휘와긴급구조차량의원활한통행을확보함으로써교통중단이전반홍수방지와구조대국면에영향을주는것을견결히방지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응급소방공안시장감독관리등부문에서는여름철화재발생특점에근거해인원밀집장소인화폭발위험시설물류창고등중점장소에대한화재우한조사정돈을강화해야합니다일로일소장소의소방안전을중점적으로틀어지고전기선로로화대피통로폐쇄소방시설부족과파손등문제를집중적으로정돈해야합니다기층말단화재방비책임을잘시달하고로변상가로후소구역등에대한순찰점검을강화해작은화재로인한인명피해사고를견결히방지해야합니다리조휘서선군진철관아비박영호유림소지휘소흠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여름방학을앞두고소년들의성장기억을간직하고학생들의성장바탕색을구축하고서그날의珲春시각소학교에서는졸업감은소양제고문화육인등주제로다양한교정문화활동을알심들여전개해학생들이의식가운데서성장을수확하고체험속에서품격을단련하도록했습니다7월6일珲春시제1소학교에서는햇빛을향해성장하고빛을조차멀리나아가자는주제의2026기학생졸업식을개최했습니다사생들은서로축복을보내고기념사진을남기며함께6년동안의아름다운교정시간을되돌아보았습니다졸업생들은만단의준비를갖추고포만된정신상태와앙양된분투자세로인생의새로운단계에들어섰습니다7월7일珲春시제1서름소학교에서는책향기로동심을적시고문화의맥을중화에전해오문절성과전시활동을전개했습니다활동에서는생생하고실감나는표현을통해한장면한장면의전통경전이야기를무대에등장시켜더많은학생들이중화전통문화의독특한매력을느끼도록했습니다6년의꿈을좇으며아름다운시절을기억하고예술로동심을적시며새로운여정시작을주제로한珲春시제2실험소학교2026기졸업식및제7기교정예술절현장은따뜻함으로가득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재능으로 약속에 응하고 열애로 빛을 발하면서 교정 미혹의 풍성한 성과와 청춘의 풍채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훈천시 제육소학교에서 개최된 2025기 학생 졸업식에서는 교원 대표, 학생 대표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모두들 함께 했던 사제간의 정을 이야기하고 6년 동안의 성장 수확과 마음속 감상을 나누면서 잊을 수 없는 교정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징수 대상 군중들의 실질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고 아주 재정착 사업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고자 훈천시 춘화진에서는 그늘의 주택 징수 2주 재정착 계약 결산 및 주택 배분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해 투명한 안치와 혜민 안심 주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에 따르면 이번에 도합 약 110가구의 징수 가구가 2주 재정책에 참여하며 모두 공개 추첨 방식을 채택했는데 정착 인원 심사 확인, 순서 번호 추첨, 호수 추첨의 표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각 가구는 규정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추첨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결과는 현장에서 공시하며 인정과 청탁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 모든 이주 가구의 평등한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군중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다음, 훈천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 훈천시 신도시 반공실과 연합으로 만든 서성명원 소형공원이 그늘에 정식으로 준공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주변 사회구역 부대시설의 취약점을 가일층 보완하고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데 의하면 새로 승격된 소형 공원은 생태 경관과 편민 실용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공원 내에는 가문비 나무, 조형 소나무 등 여러 가지 경관 묘목이 심어져 있고 녹색 식물이 층차감 있게 조성돼 사계절 내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녹화 효과를 형성했으며 묘목의 활착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시설도 보존했는데 휴식 정자, 휴식 의자, 건신 기구,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요색 보도, 가로등, 쓰레기통 등 기초 시설도 배비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신과 휴식, 친자 놀이의 여러 가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게 됩니다. 서성명원 구역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로인과 소년 아동이 많습니다. 개조 전개, 방문, 조사, 연구, 요구, 경청 등 방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 구역을 계획하고 서로 다른 연령대 군중의 여가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되도록 해 좁은 길 모퉁이 공간을 실용성과 쾌적성을 겸비하고 이래서 건신, 놀이 등 기능을 일체화한 편민 소형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음, 오늘은 장마기 하천 저수지 등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마기에는 하천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하천 모래밭, 제방, 물길 주변 지역은 물살이 매우 빠르며 보이지 않는 소형 돌이와 같은 우한이 많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성홍수방지 감염대처주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청에서는 제시를 발표해 군중들이 홍수 방류 위험 구역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홍수방지 안전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절대로 하천 양안, 강변 녹지, 저수지 하류 지역, 제방 주변에서 낚시, 놀이, 산책 등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지역, 산사태, 홍수 등 지질 위험 지점에 거주하는 군중들은 반드시 사전에 긴급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숙지해야 합니다. 대피 통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조는 이동하고 단호하게 철수해야 하며 요행을 바라고 현장에 머무르거나 허가 없이 되돌아가는 행위를 두절해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 운동하시기에 좋은데요. 자신에게 알맞는 적당한 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맘때 계절에는 비가 자주 내리기도 하는 만큼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에는 아이들에게 땀띠가 쉽게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고요. 결수럭이면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로 된 옷을 입히는 것이 땀띠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7도. 춘화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양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안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6도. 방천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7도.

0: 사랑을 향한 그녀의 두 번째 유혹. 채연, 다가와.
1: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2: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4차전체확대회의및홍수방지사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각소학교에서졸업감은소양제고문화육인등주제로다양한교정문화활동을알심들여전개해학생들이의식가운데서성장을수확하고체험속에서품격을단련하도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8일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4차전체확대회의및홍수방지사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시응급관리국시기상국시수리국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시자연자원국촌화진등부문의관련책임자들이각자의직책을둘러싸고사회보를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시중소형저수지언제수력발전소제방에대한운행관리를잘풀어주고응급물자와긴급복구역량을충분히확보하며사전대비와연구판단을잘해저수지붕괴제방요실이발생하지않도록확보해야합니다중소하천제방의취약환자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상시화순찰과위험요소점검을전개하며물자와설비를미리배치해안전하게장마기를넘도록확보해야합니다기상예비경보와교통관리통제연동을강화하고집중호우및홍수위협이발생할경우제때통행제한도로봉쇄차량우회등교통관제조치를취하는한편매체내비게이션플랫폼등을통해사회의우회정보를신속히발표해야합니다부문간협동연동을강화해홍수방지지휘와긴급구조차량의원활한통행을확보함으로써교통중단이전반홍수방지와구조대국면에영향을주는것을견결히방지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응급소방공안시장감독관리등부문에서는여름철화재발생특점에근거해인원밀집장소인화폭발위험시설물류창고등중점장소에대한화재우한조사정돈을강화해야합니다일로일소장소의소방안전을중점적으로틀어주고전기선로로화대피통로폐쇄소방시설부족과파손등문제를집중적으로정돈해야합니다기층말단화재방비책임을잘시달하고로변상가로후소구역등에대한순찰점검을강화해작은화재로인한인명피해사고를견결히방지해야합니다리조휘서선군진철관아비